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then K-Pop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 and for our listeners with our tiniest stage. Today, we have the fabulous, the beautiful Haji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하진 씨, 우리 K-POP은 처음이잖아요.
1: 네, 처음이에요. 지금 너무 떨려요.
0: 왜요?
1: 처음이라서.
0: 에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오늘은 거의 그냥 커피숍에서 그냥 음악 얘기 잔뜩 하다가 가끔 라이브하고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근데 누가 커피숍에서 라이브를 하죠?
0: 에이, 요즘 약간 카페 라이브야 이런 느낌이 좀 아... 다시 유행하고 있긴 하잖아요.
1: 네,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0: 네, 네. Okay, so it is her first time here on K-Poppin, and I was just like, she's like, I'm really nervous. I'm like, why? She's like, it's my first time. And I was like, don't worry, just think like you're at a cafe just talking about music. You might have to sing a little bit in between, but you know, it's gonna be fine. She's like, who sings at a cafe? I was like, I don't know, but you know, we can try to get that vibe going on today. So 하진 씨 처음 오셨는데 우리 모든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처음 오면 사실 이게 요즘 프로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회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간혹 이게 또 개인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어서 아. 저희가 약간 팩트체크 위주로 네. 좀 그 프로필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본명부터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진하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하진은 어떻게 찍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이제 거의 10년 전쯤에 밴드를 처음 시작할 때
0: 오케이.
1: 뭔가 예쁜 이름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고민하다가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볼까 하고 이름을 뒤집어 봤습니다. 진하를 뒤집으면 하진.
0: 오, 저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왔을 때 이제 막 이쁘게 설명하고 이럴 때도 너무 좋지만 네. 제일 단순한 네. 이유의 이름들이 네.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제일 잘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Okay, so she said about 10 years ago, she was you know starting to hang out more with her bandmates and whatnot, and they were like. I want a nice, cool stage name. And so she's like, I want to change my life, like do a completely 180. It's like, oh, then maybe I should change my name and just flip it around. So 진하, 하진. Pretty simple. And I was like, yeah, in my experience, I've noticed that a lot of times the simple is the best. You know what I mean? You just, the simple way to go is the best. 자, 이 프로필을 이제 찾다 보면 저는 항상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으니까 네. 생일을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는데
1: 네.
0: 없어요. 그래서 생일을 한 번만 몇 월 며칠?
1: 지금 약간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는 느낌이 드는데.
0: 아니야. 네. 이거는 우리 이제 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또 그쯤 되면 또 이제 네. 해피 버스데이라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1: 네.
0: 뭐 이렇게 뭐 사랑해요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 또 SNS는 또 쇼츠라든지 이런 거 많으니까
1: 네.
0: 그런 걸 이제 약간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몇 월 며칠이에요?
1: 네, 저는 1월 8일입니다.
0: 오, 1월 8일?
1: 네.
0: 오, 추울 때.
1: 네, 추울 때. 오. 거의 신년이 되자마자 생일을 맞이해서 나이를 바로 먹어요.
0: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신년 되자마자 막 크리스마스도 있고 신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정신없는 그쵸. 계절이긴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생일 파티는 항상 좀 묶어서 했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1: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방학이라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비슷한 이제 친구들이랑 친구들 모임에서 비슷한 생일이 있는 친구들 묶어서 한 번에 생일 파티를 합니다.
0: 에이 뭐 겸사겸사 다 같이 보면 재밌죠 뭐.
1: 그렇죠.
0: Okay. So she is her birthday is January 8th. So remember that. She's a winter baby. And because it's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she's like, yeah, it's because of the beginning of the year. Like, you know, in Korea, we do technically age when the year comes. But she's like, no, but like, I literally age when the new year comes. And I was like, so birthday wise, how did you always do that? Because it's like in the holidays. She's like, well, when it comes to the school days, because it was winter break, she never really got a chance to do much. And then when it comes to in her adulthood, a lot of her friends have around the similar birthdays. And so like they just kind of group them together. So she tends to just jump into that. 어 요즘 MBTI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별자리나 뭐 네. 혈액형 이렇게 아.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좀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그렇죠.
0: 어 우리 하진 씨는 뭐 별자리라든지 아. MBTI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성격을 좀 파악을 하거나 아. 믿거나.
1: 어. 저는 다 믿는 것 같아요. 혈액형도 믿고 별자리도 믿고 MBTI도 믿어요.
0: 오, 맞다고 좀 들어요? 본인이랑? 어,
1: 약간 그 최면에 걸리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단순해요.
0: 그냥 그런갑다.
1: 네, 맞아요. 그런갑다.
0: 그런갑다. 네. So I was asking her because we have so many things these days to find out our personalities, you know, between zodiac signs to MBTIs to blood types. It's like, do you believe in them? She's like, yeah. And I was like, do you feel that yours are accurate? She's like, yeah. She's like, it feels like if they say that I'm that, I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She just doesn't really want to, you know, jump into too much detail of that. So it does say that your debut was in 2012.
1: 데뷔는
0: 2012.
1: 네.
0: 오, 데뷔는 어떻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1: 어, 사실 저는 제가 그때 데뷔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해에 데뷔가 되어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기회로 회사를 만나면서 싱글 앨범을 처음 발매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0: 그 전에는 음악 활동을 따로 하고 계셨었나요?
1: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실 음악과 관련된 노래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0: 오케이.
1: 근데 이제 다만 제 음악 활동이 따로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시기부터가 저의 데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첫 데뷔라고 생각할 만한 좀 뭐 첫 뭐 공식적으로 가이드를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아. 뭐 처음 뭐 작곡가 분이랑 만나서 뭘 작업을 했다든지 뭐 뭐 아, 네.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나의 음악 첫 스타트는 뭐인 것 같아요?
1: 사실 그런 작업들은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 그때는 좀 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0: 오케이.
1: 제가 생각했을 땐 2009년쯤부터 okay. 제가 프로로 이제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0: Oh, okay, okay, okay. 네. So she says that, so I was looking it up and she says, it says that her debut was 2012 and I was like, so is this right? She's like, kind of. So at the time she just so happened to be able to meet a label and they were able to drop a single for her and that just kind of ended up being her debut, like her quote-unquote debut. So I asked her, well, like, when does she feel that her official debut might be? She feels that it would probably, she started music around 19 years old and then she feels that when she thinks of herself as more of like a professional, when she started really doing more professional level things, was probably about 09, a few years before that. But she's constantly been in the music world. 그럼 이쯤에서는 음악은 언제부터 하고 싶었었나요? 몇 살 때부터?
1: 17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0: 오!
1: 네.
0: 본격적으로 음악을 했던 한 2년 전부터였네요.
1: 네, 그때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0: 그러면 그 전에는 아예 음악에 관심 없었나요? 아니면 있긴 했었었는데 그냥 가끔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가끔 노래하고 이랬는데 이제 막 혹시 이렇게 좀 터닝 포인트
1: 있었죠.
0: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은 원래 좋아했고 okay.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많이 갔지만
0: uh-huh.
1: 전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0: 오케이. Okay.
1: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uh-huh. 어떤 이제 동네에서 하는 노래 대회 같은 걸 나갔는데 uh-huh.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노래는 다른 사람이 부르고 있고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니까 제가 그게 좋았나 봐요.
0: Okay. So she's always loved music. It was something that she would go to singing rooms with friends and stuff like that. But like there was a turning point. So at 17, before she started doing music stuff at 19, there was a song, like a talent show in her neighborhood. And she had a really unique experience at the show. It was kind of like an out-of-body experience. It's like somebody else was singing and she was like just flying. And she felt that it was just such an out-of-body experience. Experience that it was so amazing that she knew that she was going to get number one, but she didn't win. And so she's like, no, I can't. This is something that I need to work on. And so she really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music. And her friends were also very supportive as well. And so that's how she was able to kind of jump into that.
2: 좀 처음 오시기도 하셨고 이제 또 긴장하다고 하셨으니까 밸런스 질문 한 두 개 정도. 워밍업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1: 네.
2: 라이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1: 네.
2: 인이어 딜레이 1초 versus 반주 속도 랜덤. 자,
1: 잠깐만. 질문을 이해 못했어. 질문을 다시 한번 주세요.
2: 자, 라이브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인이어는 딜레이 1초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네. 아니면 반주 속도 랜덤. 뭐가 나아요? 3, 2.
1: 반주 속도 랜덤.
2: 아, 진짜요?
1: 네.
2: 그게 나아요?
1: 네.
2: 계속 딜레이 있는 것보다는?
1: 네.
2: 오케이.
1: 꾸준히 있는 것보다 약간 랜덤하면 그냥 저도 같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2: okay.
1: 같아서.
2: Okay. So she'll say, wait, no, hold on. When I was asking her the questions, she says that she would rather go for a random tempo because she feels that she can find a way to jump onto the tempo instead of it constantly being delayed at the same exact time. 자, MBTI T인 친구, F인 친구. 3, 2, 1.
1: T.
2: T시군요.
1: 걸렸다. 네. T입니다.
2: 간혹 우리 F 아티스트 분들이 T를 고르기는 한데요.
1: 네.
2: 많진 않더라고요.
1: T를 고르시는 분들이요?
2: 그러니까 F 중에서도 고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 레어합니다.
1: 네, 네. 저는 네, 다 좋은데 그래도 T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저도 T시군요.
2: Okay, so she chose T for T friends, and I was like, you're a T too? She's like, yeah. I was like, yes, let's go T's. Because every once in a while an F might do that, but for the most part, we do have T's.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죠? 이만큼.
1: 이만큼.
2: 언제까지 라이브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진 씨를 제일 많이 알만한 노래기는 하죠. We All Lie.
1: 네, 맞습니다.
2: 첫 라이브인데요.
1: 네, 아, 어떡해요.
2: 자, 이제 라이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을 드시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2: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Hajin's in the studio today. She is a soundtrack queen. We're going to get to know her a little bit more today, but her first liv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soundtrack songs she's ever done, is the first live we get, which is We All Lie.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2: All right, Ms. Q.

0: 사실 그냥 이제 뭐 작곡가분들이랑 친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듣기 처음 만나신 거예요?
1: 저도 비슷합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로 소개로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전 작품에서 처음 만났던 감독님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OST를 들어가게 되면서 두 번째 작품이
0: 이거였어요.
1: 위올라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가이드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셔서 가이드를 했는데, 이제 너무 극과 목소리가 잘 맞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꽤 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I've interviewed a lot of artists that when they do a lot of soundtracks, sometimes it ends up being like they know the director or they know a producer and they end up doing like demos and stuff like that. And she's like, actually, that's how I started too. So she knew a director who was directing a soundtrack before then, and then they started off with like the demo, and then they kind of went from there. And this one too, they're like, let's start with the demo first, and let's kind of see where this goes. But then as soon as the production team heard it, they're like, her voice goes perfect with the soundtrack, and so they ended up just using her voice. Then 혹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재녹음을 한 건가요? 아니면
1: 아, 재녹음을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재녹음하면서는 좀제 힘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뭔가, 아, 약간 감독님이 되게 멋진 모차르트처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셔서 결국엔 가이드
0: 버전이
1: 버전이
0: 나간
1: 세상에 나왔습니다.
0: 근데 이게 보니까 간혹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가이드 버전이 너무 좋아서
1: 네.
0: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약간 그좀 약간 날 것에
1: 네, 그
0: 그게 좀
1: 흐름이 있나
0: 흐름이
1: 봐요.
0: 있나
1: 네.
0: 봐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감독님들이 좀 그런
1: 네.
0: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Okay, so yeah, I was asking, did you re-record the demo? She's like, I did. But apparently they didn't like the re-recorded version. So the one that you all know from the drama is actually the demo version that she was able to record, and that's the one that we ended up doing. 아마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진 씨의 목소리를 보면 이제 경연 프로그램도 하셨고 했기
1: 네.
0: 때문에 원래 그 목소리가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만드신 건가요? 제가 인터뷰했던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는 이 목소리를 정말 약간 이제 근육이라고
1: 맞아요,
0: 아예
1: 맞아요.
0: 좀 다루면서
1: 네.
0: 원래 본인의 할수 있는 것과 음악할 때 정말 약간 갈아 끼듯이 이렇게 좀
1: 네.
0: 성우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시는 목소리랑 노래하시는 목소리가 비슷하긴 한것 같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1: 아하.
0: 혹시 지금 부르시는 목소리를 좀 만드신 좀 약간 좀 이거 공들여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막 비브라토 여기서 넣고 막 가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좀 자연스러운.
1: 아, 그렇게 하는 작업도 실제로 있긴 있지만, 위올라인은 그냥 본능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저의 19살 때 가지고 있던 톤과 비슷한 톤이 여기에도 나와요. 그걸 보고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건 내 목소리구나. 저도 몰랐던 걸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So there are times she knows how to use her vocal cords to change the tone of her voice. That is true. When it came to We All Lie, it definitely was, she was able to find a lot of tones that she had like when she started at 19. And so she feels that she realized then that there's like, oh, there's this certain tone that she has that's just uniquely hers. And so she's kind of been working on that since then. 사실 하진 씨는 제가 본 영상 중에서도 락도 너무
1: 네.
0: 잘하시고 발라드도 너무 잘하시고 좀 밝은 것도 잘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원래 좀 좋아하는지 뭐 노래방을 갈 때다든지
1: 네.
0: 연습을 하실 때좀이 장르는 좀꼭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게 있을까요?
1: 저는 락을 꼭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락이라는 게 사실 막 노래방에 가면 당연히 세게 부르겠지만, 락은 그냥 장르고 제가 어떤 보컬 톤을 입히느냐에 따라 다른 또 다양한 색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락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는 즐겨 부르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0: Okay, so I've seen her do a lot of different genres. A lot of the videos that she's posted online, and anything from rock to you know power ballads to all this. And so I was asking her, is there a genre that you always kind of find yourself going back to singing? She says rock. She feels that it's not. Yeah, you can probably sing high notes for rock for you know in like the singing rooms and stuff like that. But for her, she feels that it definitely is a genre that she likes to come back to as well. Oh.

0: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고음이나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긴 한데요.
1: 네.
0: 이렇게 셋, 딱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면 뭐.
1: 저는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일은 이제 어떤 공연을 앞두고서는 조금 하는 편이긴 하지만
0: okay.
1: 그냥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러겠지만 항상 말할 때도 발성 연습 하듯이 말을 하고요. 놀 때도 술을 마실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말을 하고 그게 이어져서 노래에도 함께 연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뜨면 계속 연습하고 있는 상태.
0: 네. 꼭 노래를 하진 않더라도.
1: 네.
0: Okay. So for her, her breathing and just kind of how she uses her muscles and everything is a daily ordeal. So when she's talking, when she's actually singing, when she is maybe having a drink with some friends, when she's anything that she's doing, she is really conscious of how she's breathing, how she's using her diaphragm. Like all these technicalities are being done while she's just living her daily life. And so she feels that for her, that's definitely something that she would... that she's constantly just doing. 그러면 만약에 공연을 앞두고 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요? 뭘?
1: 아, 일단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면?
1: 그리고 제가 많이 떠는 편인데 사실은
0: okay.
1: 그 떨렸을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를 대비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평타 이상은 나올 수 있는지 제 근육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평균 이상이 나올 수 있게 근육을 훈련을 시켜요. 좋을 땐 어차피 좋으니까.
0: 그렇죠.
1: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0: 오. 네. 그러면 막 뭐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면 막 유튜브에 뭐 그런 런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숨 뭐
1: 발성 연습
0: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도 하시나요?
1: 네, 저 기본적으로 항상 먼저 이제 마사지부터 목 마사지 주변 마사지부터 해서 한번 스케일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연습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점점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혀도 좀 안 움직여서 더 부지런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Oh, okay. So yeah, I was asking you, so if you had a show, like is there like a set thing that you do? She's like, I do. I try to make it so that even if I'm not in the best condition to sing, I need to make sure that my muscles are ready to do so. And so what she does is like she has her set, like she has her scale runs, she has her breathing exercises, she does massages. She also notices that as she's getting older, like her tongue muscles don't want to work as they used to. So she also does a little bit of those. There's breathing exercises she does. There's some tempo exercises that she does as well. So there's like this set scale of things that she will get herself ready to do so that she can jump in to being the best condition that she can be. 이제 이쯤에서도 라이브를 오늘도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Born Again 어떤 곡인가요?
1: 이 노래는 드라마 OST인데요. 착한 여자 부세미라는 드라마에 수록이 됐던 OST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잠깐만 이게 어떤 노래더라? 아, 네, 해볼게요. 이 노래는 이제 뭔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다시 내가 이걸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어떤 굳은 다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0: 오케이. Okay. 자, 라이브 준비할 수 있게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Okay, so Born Again is a soundtrack song and she had to take a minute to remember the lyric meaning, but it's one of those songs that you get a chance to just fight through anything and never give up. And so she wanted to bring the song for us for today.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music cue.

0: Wow, I'm getting my breath taken away today because we have Hajin in the studio and she's singing all these lives flawlessly.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1: 감사합니다.
0: 하진씨, 제가 노래를 뭐 정말 제 개인 기준에 너무 제가 사랑하는 목소리인 아티스트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진씨가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음치 박치예요. 그래서 하진씨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고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갔을 때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1: 저는 못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0: 왜 어떤 이유로? 둘 다 음치와 박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는 그런지 이만큼은
1: 아 이게 약간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박치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고
0: 아 오히려
1: 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좀 음치시다 그러면 또한 음치를 고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거기까지 간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1: 왜냐면 이게 듣는 대로 아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부모님 통해서 훈련이 된다고 전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부모님이 음치면 좀 이렇게 자제분들도 음치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네.
0: 우와. 우와.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오케이. Okay. It makes sense. 어 말 돼요. 오케이. Okay. So she's noticed that it depends. So she says that if you're not really good athletically. Like if you've just tried to do any type of sports and you've got two left feet, it might be a little hard for you to get on beat. It's going to be a lot harder. Like you could try, but it's going to be a lot harder than somebody who has natural rhythm. And she's noticed that if your parents are tone deaf, you might

0: might be tone deaf. And she says the reason is because, like, input, output, your muscles kind of adapt to what they're hearing. So if you're constantly surrounded by somebody who might not be on tone, that actually might affect the output.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OST를 작업한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이 디렉팅하는 과정에서 엄청 막 톤부터 비브라토랑 이렇게 좀 정말 그 그림이 네. 명확하신 네. 감독님들이 좀 많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인터뷰를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까지 이제 OST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0: 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작업하신 게 좀 조금 더 좀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그냥 하진 씨가 그거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니 일단 하진 씨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게요. 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을까요?
1: 제가 경험한 안에서는 한 6대 4의 비율로
0: 오케이.
1: 그래도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0: 어.
1: 네,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0: 어, 네네네네.
1: 물론 이제 큰 그림은 음흠. 같이 이제 상의를 하죠. 이게 이 노래는 어떤 감정선이냐
0: 음흠.
1: 이런 거를 확인을 하지만 그 감정선을 제 안에서 풀어낼 수 있게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0: Oh, okay. So I've in the past interviews we've had, sometimes our artists would say that like when they do a soundtrack, that the directors are very particular about how they sing the song and all this other stuff, and very technical as well. So I was asking Hazin, in a percentile of all the soundtracks that she's worked on, has she experienced that? She says about 6 to 4. For the most part, the 6 is actually the directors will give her. They'll give her a emotion, like they'll talk about what kind of emotion needs to be brought across with the particular song, and then they kind of just let her do her thing, and then they kind of just work in there, in between that. For the most part, do you find yourself surrounding yourself with music every single day, or is this like an on-off type of a switch?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프가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오프요?
0: 그러니까 내 음악을 딱 일할 때만 음악 듣고
1: 아.
0: 온 오프 오프에서 난 아예 음악이랑 관련된 거를 안 하겠다 생각조차도 안 하겠다 하고 오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인생이 음악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1: 아.
0: 하진 씨는 좀
1: 저는 꺼요 오프
0: 오프
1: 네
0: 그러면 일과 중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악을 몇 시부터 온 하시고 몇 시부터 오프 하세요
1: 아 뭐 이게 이동 중에 음악을 듣거나 이렇긴 하는데 집에선 잘 안 듣고요. 그냥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나오는 사운드 트랙 같은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불만을 가지면서 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는데 제가 어떤 플레이를 했던 날은 좀 집에 갈 때 아예 음악을 안 듣는 편이에요. 귀가 너무 피곤해서. 네.
0: Okay. So I was asking her, she's an on-off type of a musician where like she needs to just be like, no more music. And she says that she does. Like for the most part, if she's not like on a working day, like, you know, to and from work in the car, she will listen to music. When she's at home, if she's watching a drama or whatnot, and there's like a soundtrack, that's fine. But if she's like at a show that day, then sometimes she's just like, she needs everything to just be no music, please. 그럼 약간 직업병처럼. 네. OST도 많이 하셨고 했으니까 나라면 진짜 더 잘 불렀을 것 같은데 또는 여기서는 약간 발라드가 조금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1: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오오오.
1: 진짜 뭐 저 노래 내가 부르면 더 잘 불렀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저거 커버 한번 해볼까? 약간 이 정도?
0: 이 정도?
1: 네.
0: Okay, so she's n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she's like, oh, I could sing that so much better. She's like, no, maybe. It's like, if I like a song, it's like, oh, maybe I should do a cover of it. SNS를 보니까 좀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실 하진 씨 성격이면 블로그라든지 좀 일상을 좀 많이 담거나 이러면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도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하고 싶은 욕심은?
1: 제가 진짜 활발한데요.

0: Bravo, bravo. I love my job, Hudson. We've got Hudson in the studio. 나이브 이렇게 잘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 I love being next to her right now. Okay, so we have a lot of listener questions that did come in. 우리 청취자 질문들도 이제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1: 네.
0: 오, 이거는 좀 처음 보는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힐링을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힐링 아이템이 있는지가 들어왔어요.
1: 힐링 아이템?
0: 네. 힘들 때 약간 뭐 꺼내보는 나만의 힐링 아이템? 소중한 보물 1호?
1: 제가 그렇게 뭘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편은 아니긴 한데
0: 뭘 많이 잊어버리시죠?
1: 네.
0: 아니 제가 오늘 하진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1: 아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은 진짜 많이 찍지만 잘 안 보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제가 가끔 인생 네컷을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찍는데 그걸 이렇게 어느 날 벽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한 번씩 보면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힐링 아이템입니다.
0: Okay. So she was like, I don't have a lot of important items. Like, I was like, do you lose a lot of things? She's like, yeah. And I was like, as I've been doing the interview today, it's like looking in a mirror with our personalities. So I figured that she was just like me. If the more you put value to it, if you lose it, it's just that much more heartbreaking. She says that insane code or like the live four shots with her like really, really close friends, she likes to take them every once in a while. And she recently has been able to put them on her wall. And like those have been like really uplifting, healing ideals for her. What was the first, do you remember the first moment you heard We All Lie either on the show or outside? We All Lie가 정말 잘 됐었잖아요.
1: 네.
0: 혹시 이것도 청취자 질문입니다. 혹시 이 곡을 본방사수가 됐던 아니면 밖에서 뭐 카페나 뭐 어디서든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이 나시는지?
1: 아, 네,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신기하다 였는데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드라마 종영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어디 가게를 갔는데 그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 이거 제 노래예요. 이렇게 이거 제가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0: okay.
1: 있어요.
0: Okay. 너무 좋아요. Okay. So she says that she did watch the drama. So at first she's like, oh my God, my voice is on the drama. And then she watched the drama. But as she watched each episode, she started to kind of get used to her voice being on the drama. But then after the drama was done and like, you know, she thought like kind of all was forgotten now, she went to this store and the song was playing. And she remembers like it didn't register at first, but she found herself saying like, oh my God, this is my song. I sing this. And she remember just blurting that out in the middle of the store. Okay. 지금까지 이제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SNS가 됐던 아니면 요즘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뭐 댓글을 달 수 있고 좀 하잖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가장 독특했던 감상평이 보셨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독특한 질문 진짜 많이 하신다 오늘.
1: 독특인진 잘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 그냥 아 노래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글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마녀 같다 주술사 같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전 아무 짓도 안 하거든요.
0: 근데 그만큼 홀린다는 거겠죠. 매력 있어서
1: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0: Okay. So she says that she's not sure if this is on, and this is a listener question too. Our listeners are on a roll today with the unique questions. There was a few that she saw that like were just like, oh, it's like she's a witch and like she's like a magician. And I was like, it's probably because you have such a captivating voice that, you know, they're under your spell. And she's like, yeah, I think it's a compliment as well. 만약에 17살 때 그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만약에 17살 때 음악의 그 무대의 희열을 못 느끼고 19살 때 음악을 시작을 안 하셨다면
1: 네.
0: 지금 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 제 성격이라면 일단은 FM대로 대학교 가고 회사를 갔을 거예요.
0: 오케이.
1: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나는 자유를 찾으러 떠나겠어 이러고 사표를 던지고 이제 어딘가 막 방황을 해요. 이제 해외로 여행도 가고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얌전히 회사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0: So she's, I think she's thought about this a lot. She says that she'd probably go the regular path, you know, go to college, probably get a corporal job, and then she's going to hate her corporal job, and then she's probably going to give it up, and then she's going to get a chance to travel, and then she's going to regret that, and then she's going to go back and go back to the corporal world.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진 씨를 목소리로만 정말 너무 사랑하다가 네. 오늘 인터뷰를 보고 더 사랑해서 아이고. 실제로 보거나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공연 소식이나 뭐 앨범 소식이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 드림을 출발로 올해는 싱글 앨범이 두 장이 더 나올 예정이고요.
0: 오. 오케이.
1: 그리고 연말에 제가 작게 소극장 공연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Okay. Oh, okay. So glad I asked. So two more singles. So Dream is the start. Two more singles are planned to come out this year. And she hopes that she's getting ready to have a little small concert at the end of the year. So she's hoping that she can get a chance to do that as well. 저 진짜 인사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인사할 시간이 됐대요.
1: 네, 그렇습니다.
0: 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사실 오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저를 많이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저도 모르게 진짜 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려서 이게 좋은 매력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하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Okay, so she's like, she was really nervous and worried before she came into the studio today, but she said it was quite a lot of fun. She did feel like she was talking to a friend, and she's kind of worried she was a little too honest today, but there's never anything to worry about that for us. She had a blast, and hopefully we can have her back in the studio as well. 다음 싱글들 나올게요.
1: 알겠습니다.
0: So we can have her back in the studio. We are going to sign off today with her track of 두 눈을 감아 or close my eyes,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stage, Mizu.
0: 감사합니다.
2: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I'm Jimin of Mizu. Thank you for inviting us.
2: Yay!
0: 한 마디 더 남았는데.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with us today.
2: Awesome.
3: 너무 힘들다.
1: 아, 저도 영어로 준비했는데 나는
2: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짧게 해야 되겠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의 새로운 멤버 모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Yay! We have Moa, the new member of the group Biju. Everybody, that was a lovely tune called 누구보다 널 사랑해. I love you more than anyone else by Biju. Wow,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들으셨던 이 누구보다 널 사랑해라는 노래는요, 그 2021년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와이스 분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러주셔가지고 OST에 수록됐던 곡입니다.
2: This song, everybody, that you just listened to was remade by your favorite group Twice, everyone, as an OST soundtrack of the K-drama in 2021. That's unbelievable. 네.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컨셉이 리허설이어서
0: 맞죠.
2: 아, 그냥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0: 네, 제가 깜빡도 잊을 뻔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노래는요. 그 이 노래 역시 그 2021년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조정석님과 곽선영님이 함께 불러주셨고요. 또 작년에 그 아이유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의 13화에 또 저희 노래가 이 노래가 나옵니다.
2: Okay, so the next song they're going to sing for us is called Love, Love, Everyone. And this song was also remade in the same drama sung by Cho Jong-seok and Kwak Sun-young. And the drama is called Hospital Playlist. And also, it was starred in another drama remade by IU, everyone. It's a wonderful track indeed. 아니, 그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빨리 좀 몇 개 읽어보고 싶은데 네, 네. 지금 저희 그 다른 DJ님께서
0: 네.
2: 요즘에는 이런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0: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 저희 지금 앉아계신 데서 안 보이겠지만 밖에서는 지금 팬미팅 수준이에요. 지금 아나운서분도 오셔서 지금 같이 따라 불러주고 계시고.
0: 아, 정말요?
2: It feels like a fan meeting here right now, everybody. Everyone sitting outside the studio singing along to it. 오늘 저희가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0: 저희도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 아리랑 여기 이 방송국에 진짜 한 20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2: He says it's an honor to be back in Arirang after like what 20 or so years, he said. 저희가 너무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0: 저희도 행복합니다.
2: We're very happy and they're also very very happy. 그럼 바로 다음 곡으로
0: 그 행복한 의미에서 노래 Love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2: He says carrying on this happy vibe, everyone. The next track is Love Love. 준비되셨을까요?
1: 네, 됐습니다.
2: Here it goes, Love Love by Biju.
0: 예. Yeah. There's a love. Come on. Oh.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아, I got goosebumps.
1: 이렇게 리액션 잘해주시니까 노래할 맛이 나네요.
2: 아니, 진심입니다. 와, 지금 닭살이 돋았어요.
0: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2: He says, you know, I got goosebumps right now. And he says, I'm really having so much fun right now. 댓글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분께서는 지금 제가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제가 티켓값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 오늘 정말 그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2: 네. One of our listeners saying maybe Johan's enjoying it too much. I'll pay my ticket price, everyone. So don't worry about that. 저는 그냥 메신저로서 지금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0: 근데 네. 저희는 그 마치 우리 저희가 함께 팀인 것처럼 이렇게 막 마음으로 전해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짜.
2: He says he's very happy and he say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family ship right now. 자, 이제 두 곡밖에 안 끝났습니다.
0: 그렇죠.
2: We have so many more to go. 바로 또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이선균 배우님이 생전에 첫 데뷔하실 때 저희 노래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저희 노래 그 뮤직비디오에 주연으로 출연하시면서 데뷔를 하셨었는데 그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또 오늘 또 이성균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아 들려드릴게요.
2: 네. So the next song that they'll be performing for us, everyone, holds a very special meaning for the group. There is a legendary actor who did pass away a few years ago, and that is the actor Lee Sun-kyun, everyone. He is saying that he actually starred as the main character in this music video, and that was his first ever debut film. And he would love to dedicate this song to all the memories they shared together to actor Lee Sun-kyun. 준비되셨을까요?
0: 네.
2: The next track is called 괜찮아, It's Okay.

0: 있어. 내 마음 속에 널 가득 담고 슬픈 내 마음, 슬픈 내 마음 속에 너의 숨결을 느끼며 지금 것 같은 그 슬픔 그 아픔 모두 다 내가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야.
1: 저기 그 한 번 다시 하면 안 될까요?
2: Okay, everybody. Oh, round of applause again. He says he would love to give this one more try, everybody. 네. 그만큼 더 특별한 곳인 거겠죠.
3: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공연하다가 가스를 마셨는데 그 가스를 마시고 한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목이 되게 말라가지고 네. 순간 호흡을 놓쳤어요. 제가.
2: 편히 물 드시고 목 좀 축이시고 다시 지내보겠습니다. He says recently at a concert, everyone, there was a very unfortunate accident in which he did inhale gas, and he's been suffering from that with respiratory issues lately. So he would love to give this another go if that's okay with you all. And of course, we're okay with that. 준비되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 죄송합니다.
2: He says it's sorry. 전혀 아닙니다. The rehearsal. 이래서 저희가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활용해주고 계십니다. That's a perfect use of the rehearsal, everyone. Let's try this one more time. The next tune, once again, is coming from Bijou. 괜찮아, it's okay.
0: 너의

세 번 보였어 네가 울었어 네가 내렸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너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물었지 그냥 웃어넘겼어 알지 못했어 나를 용서해주려고 있어 이제라도 너에게 말하고 싶어

0: 브라보.
1: 와, 아까 딱 노래하는데 갑자기 숨이 딱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게 목이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 상태가 아, 좀 이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이렇게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2: He says that he's apologizing for the respiratory issues that he's facing right now. He had had a little bit of a trouble singing during the first go, but he says he would love to you know perform at the best condition, but he does want to apologize. 하지만 저희 지금 청취자분께서 하신 말처럼 전설은 역시 전설이십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Legend indeed, 아. everyone. 지금 다 난리가 난 게 저희 다음 방송 진행자분께서 네. 여기서 리허설하시고 제 프로에서 두 시간 콘서트 하시자고.
1: 아뭐 얼마든지
2: 댓글
1: 가능합니다.
2: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나운서님도 뉴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노래 더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아유, 계시네요.
3: 감사합니다.
2: We have our DJs and announcers here in the studio saying, please continue on with the concert. We'll give up on our show.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뮤직비디오가 눈앞에 보이네요. 막 듣는데.
1: 네, 그 저희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그 배우님 생각나서 가슴이 항상 아픕니다.
2: He says, whenever watching the music video starring Lee Sun-kyun, everyone, it really breaks his heart. Make sure to go ahead, pay your respect by watching the video once again. 그리고 분명히 지금 아, 제가 좀 노래아웃 해야죠. 모아님 칭찬이 들어왔는데 네. 돌고래가 대답할 것 같다고. One of our listeners saying, you know, the dolphins will communicate with Moa here with such high pitch. Incredible.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초록비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첫사랑 얘기예요. 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제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첫사랑을 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구나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MBC 그 비밀 남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OST 곡이기도 하고요. 네. 어릴 때 제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 Okay, the next tune that he just introduced everyone is called Green Rain, 초록비. He's saying this song was inspired by his first love at the age and the grade of grade 3, everyone. That's when he first fell in love with someone and he was inspired by it and made the song with that memory. And it was also used as an OST soundtrack in a drama called 비밀 남녀, a secret man and woman, I believe. Make sure to go ahead and give it a check when you can. 바로 다음 곡 준비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이 곡을 오빠한테 받고 나서 처음 연습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몰랐어요. 근데 연습을 할 수가 없게 중간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못해서 오빠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빠 저 이 곡에 너무 슬퍼가지고 노래를 계속 끝까지 못 부르고 있어요 하니까 오빠가 또 그런 또 슬픈 스토리를 또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가사가 되게 이게 내용 분위기는 밝지만 네. 가사 내용을 보면은 막 돌아가신 할머니도 생각나고 막 그런 가사더라고요.
2: 설명 감사해요. 지금도 마인드 컨트롤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네, 좀 컨트롤하면서 좀 노래를 해야 돼요.
1: 근데 이게 제 첫사랑이 지금 세상에 없거든요.
2: 아 네, 그런 내용이 있구나.
1: 네, 어릴 때 그때.
2: Okay, to tell you a story, everyone, Moa, when she first received the song from Jumin, the producer here, she couldn't hold back her emotions because the lyrics were so heartbreaking. And Jumin just added the point saying his first love from grade 3 actually did pass away. So it really holds a very devastating, heartbreaking message. But the song itself is upbeat, and I guess that is the double charm of the track. 그러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3: 네.
2: This is going to be a very special song, everyone. Coming from Biju, 초록비 Green Rain.
4: And I still love, and I still miss you.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Bravo, bravo. That was 초록비 Green Rain by Bijou, everyone. What a song.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가 진짜 울리네요.
0: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된 날, 그날 바로 비가 내렸었거든요.
2: 네.
0: 제 눈에는 그게 이제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이 세상이 온통 초록색이 돼 있겠지라는 그런 그, 이 노래를 쓸 때 그런 감성으로 썼던 것 같아요.
2: He says when his first love passed away, it was raining, and he was just thinking to himself, you know, after the rain, everything will be all green and foresty again. 그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선배님,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두 곡 남아 있는데 한 곡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두 곡 중에 하게 되면 어떤 곡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 솔로보다는 함께하는 게 아, 나는, 더 좋을 것
0: 나는
1: 같아서
0: 나는 너를 좀 많이 어필해주고 싶어서 솔로곡을 네. 추천했었는데
1: 아, 저는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2: All right, everybody. So due to time restraints, because this is a live show, we might have to cut down to one song, everybody. And originally, we did have Moa prepare a lovely cover song of Number One Girl by Rosé. But we'll have to push that to our next invitation. 다음에 초대할 때 또 한 번 더 부탁드려보겠고요.
1: 감사합니다.
2: They would love to bring out one more track just for us, and that is called Summer Night by Bijou. And they're saying they would love to sing together on this. 네.
1: 네.
0: 이 노래는 제가 비주로서 모아와 첫 녹음했던 곡입니다.
1: 어? 네, 좀 오래전에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오빠랑.
0: 굉장히 뜻깊은 노래라.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 여름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Summer Night이라는 노래입니다.
1: 네, 신나는 곡입니다.
2: Alright, then the final song they're going to be singing live for us today is called Summer Night, and they say this is the first official track they recorded together as Chumin and Moa under the umbrella of Bijou, everyone. And she says, they say that this is a perfect summer tune, feel-good music indeed, so that is going to be the final song for the rehearsal today. 댓글들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아, 스테파님께서, 캬, 저것이 팀이다. 이것이 팀워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One of our listeners saying, "Hey, this is what we call a team." 근데 진짜 그 케미스트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0: 정말요?
2: 네.
1: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음악을 저도 꽤 오래 했지만 오빠랑 함께하는 요즘이 되게 행복하고 딱 좋습니다.
2: She is saying she's done music for a very long while, but still right now partnering up with Chumin here. She says she's very happy to be a team with such a wonderful person.
0: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1: Summer night.
0: Summer night.
2: Summer night, everybody. Here
0: Let's
2: it goes.
0: Ba-da-ba-ba.

0: 브라보!
1: 감사합니다.
0: 스탠딩 오베이션.
1: 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갑자기. 와우, that was a summer festival.
1: 좀 신나죠?
0: 너무 신나요. 네, 너무 신나요.
2: 여름 아쉬워요.
0: 아, 춤을 지금 막 추고 싶은데 참고 있었습니다. Oh my goodness, everyone. Such a danceable rhythmic song, isn't it?
2: 추셨어도 괜찮은데.
0: 아, 네. 제가 그럼 괜히 또 카메라에 걸릴까 봐.
1: 추셨으면 저희도 같이 추려고 그랬었는데. 아, 네. 저희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0: 그 앵콜 한번 갈까요?
1: 앵콜 뭐.
0: awesome, awesome. That was a fantastic performance, everyone, by the duo Bijou.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 아,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0: Wonderful.
1: 너무 행복했습니다.
0: Awesome, awesome. 네. We just listened to 5 different tracks. 누구보다 널 사랑해. I love you more than anyone else. Love, love by Bijou. Then 괜찮아. It's okay. Followed by 초록비, Green Rain, and finally Summer Night by Bijou. Wonderful tracks indeed, everybody.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네. 짧게 저희 아주 빠른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We're gonna run for a very, very quick interview. 아, 자, 저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요계에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름이고 브랜드이고 실제로 비주라는 그룹이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그룹이 되셨는데 네. 저희 청취자분들은 사실 외국에도 많이 계셔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비주라는 그룹의 정체성과 또 그 이름의 뜻이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비주라는 이 말은 불어예요. 프랑스어. 그러니까 비주, 이게 정확히 말하면 비주인데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비주라는 팀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팀이 되자 라는 그 취지로 이제 이 팀을 만들어서 음악을 제가 직접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곡에는 뭐 피아노라든지 현악기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0: Okay. So here's the identity of the group, everyone. The team's name is Bijou. That's B-I-J-O-U, meaning jewelry in French. Bijou, that is. And the main goal is to make people happy. And that's why they have a lot of upbeat, uplifting songs, mainly created and formed of piano and violin. 네, 이런 사운드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가미된 이런 업비트한 송도 있으면 랩도 들어가고 이런 감성이 사실 시도하기 되게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맞아요. 저희 원래는 이제 그 최다비 씨랑 이제 저희랑 이제 음악을 어떤 음악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때 저는 굉장히 힙합을 좋아했었고 또 최다비 씨는 또 R&B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우리 최다비 씨의 그 R&B 색깔과 저희 힙합 색깔이 같이 믹스가 된 것 같아요.
0: Interesting. Yeah. So he's saying the original member, Che Dabi, was into R&B and our very own Jumin was very much into hip-hop. And that's why the songs that you listen to right now is a blend of hip-hop and R&B. 저희가 모아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합류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걸까요, 혹시?
2: 지난주에 첫 무대를 했거든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오빠가 우리 함께하자 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지금 저는 두 번째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0: Okay, so everybody, biggest congratulations to BoA because they've been in touch for about a month now and this is their second official promotion schedule. She says it's a very special episode to be here at the archive today promoting as a part of Bijou. 그럼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 선배님, 그 보컬을 고르실 때 네. 꼭 고려하시는 요소가 뭐예요?
1: 일단은 저는 그 목소리 톤을 제일 많이 보는데요. 근데 비즈 음악은 좀 목소리가 좀 깨끗한 약간 R&B 스타일을 제가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 모아 양과 녹음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 제가 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느꼈었고 네. 그보다 더 좋았던 게 이 모아 양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면 좀 이렇게 파란 바다를 보는 것처럼 되게 맑고 순수하게 느껴지고
0: 진짜 저 에메랄드 같은 게 진짜 네. 주얼리네요.
2: 아, 렌즈 꼈어요. 아.
0: 네.
1: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 비주의 순수함과 맑음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같이 하자고.
0: Oh, wow. Okay. So I was asking what were the qualities that made you choose BoA to join the team? And he said Bijou's music definitely need pure R&B sound of a vocalist. And BoA right here checked off all the boxes in the requirement. And also when you look into her eyes, there is that jewelry, that gem you can see really blinking in her eyes.
1: 저도 빠져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되는 합인데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요? 라는 말씀을 올라오셨어요.
2: 정말 사실입니다.
0: Stephanie is saying, you know, oh, it's a lie. They've been together for one month only. What a chemistry. It is incredible.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부모님?
2: 저요? 아, 네. 저도 말씀이란다. 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빠가 저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생각해줘서 같이 멤버로 하자고 러브콜을 해주셨듯이 저도 이제 오빠한테 하자고 그렇게 확신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항상 한 번씩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온갖 막 이렇게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말들, 예쁜 말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같이 하기로 한 한 달도 안 되는 그날 밤에 연락해 주셔서 또 저한테 되게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 오빠랑 같이 하면은 마음이 잘 맞겠다 그리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0: Awesome. So Boa is telling her story on her end. So basically, Jimin was giving her some calls, saying, proposing that she joins the team several times. But every time he called her, she's saying he really gave away sweet words and wise tips and everything, really helping her raise her self-esteem. And later on, she finally concluded that it'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her to join the legendary team, Bijou. 그 덕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새로운 챕터의 첫 장, 두 번째 장이라 할 수 있겠죠.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2: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1: 네,
2: 것
1: 오늘,
2: 같아요.
1: 오늘 여기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고 여기 그 계신 모든 분들이 네. 뭐 작가님이나 피디님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저희를 환영을 해주셔서 저도 맞아요. 오늘 마음 따뜻하게 행복하게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0: He's saying everyone at the station, the writers, the DJs, the producers, they all been so welcoming and so supportive. This episode here at the archive will forever remain in their hearts. 너무 짧은 인터뷰였던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네. 그 바람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0: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음만 먹으시면 바로 다음 방송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간 잘 확보해서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기다리겠습니다.
0: We'll make sure that we bring them back into the studio. This was a very short interview. We've only been able to capture a small part of their charm. So make sure everyone to tune into our show because we'll have part 2 of Bijou coming up very, very soon.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저희 마지막 곡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I Swear My Love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AR입니다. 마무리 곡이어서 AR입니다.
2: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당황했어요.
0: 짧게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항상 그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비주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모아랑 같이 이렇게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우리 모아 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Awesome. He says, please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Boa. This is the first time they're on a radio broadcast together. Please go and support Boa. He just said. 모아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저도 이제 주민 오빠와 함께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팬분들께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She just said she'll try her best to please the listeners and everyone taking part in this duo, Bijou, everybody. Again, you tune into the archive today for the rehearsals with Bijou, an incredible team indeed. The Vivian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막형입니다. 막형은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1997년 3월 경기도 안성 내리에서 우리들은 처음 만났습니다. 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으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 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Beat You Up. That means we are going to be joined by a great group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who's going to be joining us. They are the a cappella group who's known as Narin, creating beautiful harmonies through nothing but their voices.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할게요. 목소리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빚어내는 장인 아카펠라 그룹 나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Good to see you guys again. 자, 그렇다면 먼저 개인 인사들부터 짧게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스 파트 맡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1: He's in charge of the bass part. His name is Kim Ki-hong. And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에서 비트박스 하고 있는 방학현이라고 합니다.
1: He's the beatboxer of the group. His name is 학현. And on to the third member.
5: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토 파트 맡아서 노래하고 있는 정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1: Yes, she is in charge of the alto part from the group. Her name is Bo-in. And
6: 네, 안녕하세요. 전 테너 파트 맡은 김종하라고 합니다.
1: He's in charge of the tenor part. His name is Jongha. And
7: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She is in charge of the soprano part. She is 서영. 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저희 자리를 멋지게 빛내주신 이후로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죠? 한 5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I believe it's already been like 5 months ever since the last time we had you guys for Christmas special. How has life been? 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4: 올해 가장 좀 큰 변화라고 할까요? 네. 저희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게 네. 10주년 아~ 됐습니다. 저희가.
1: 벌써요. 네. So this year marks their 10th anniversary since they made their official debut. 아니 그리고 아 잠깐만 작년이 아니었죠? 생각해 보니까
4: 예, 네. 더 전입니다.
6: 한 2-3년 전.
3: 3년 정도 돼.
1: 네. 아, 왜 어제 같지 잠깐만.
4: 저희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5: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지금 오래 지난지 몰랐어요.
1: 아니 여러분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어요. Oh my god. Turns out it's been already 2 years since the last time we had him. I thought it was last year. Jeez, time really flies. Anyway, for the people who might be unfamiliar with your presence in the industry, could you guys explain a little bit about Narin, please? 자, 혹시나 저희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뭐 라디오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느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Narin이 어떤 그룹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Narin은 이런 그룹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는 5명의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아카펠라 그룹 나린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주로 팝 스타일과 케이팝 스타일의 곡들의 스타일로 네, 편곡과 작곡 등을 해서 요즘엔 또 저희 오리지널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1: Alright, Narin consists of 5 members total. We just went through the members included in it. And they do music mostly inspired by pop music and K-pop music. And these days, they've been releasing their original stuffs ever sinc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알고 보니까 2년이나 지나버린 우리의 소중한 시간. Our precious 2 years has passed by in a blink of an eye. 10주년 맞이하시기 전에 10주년 맞이해서 좀 뭘 하셨나요? So what did you do to celebrate the 10th year anniversary?
6: 저희가 올해 10주년이다 보니까 좀 네. 10주년 기념 정규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한 달에 하나씩 싱글을 지금 내고 있어요.
1: 오.
6: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 3개까지 나왔죠.
1: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So,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we've been preparing for our studio album, which is not released yet, but it's gonna be in the future. And we've been releasing monthly singles, single albums. And so far, we already have 3 songs out. 자, 그렇다면 10주년 돌아보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So, 10th year anniversary is a great time to reflect on your past. So, what's been the most memorable thing happened during your career? 10주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3: 와, 너무 많아서.
5: 네. 네. 네. 너무 많네요.
3: 10년이면 진짜 너무 네. 많아서 어떤 걸 꼽아야 될지 고민되는데.
1: 네.
3: 아무래도 공연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날려요. 네. 네.
1: 어떤 특정한 공연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3: 그렇죠.
1: 어떤 아마 공연이었을까요?
3: 아마 다들
5: 똑같을 것 같아요. 예,
3: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오! 저희의 홍콩 공연 오! 저는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1: 네. Okay, so there's just so many memorable stuffs happened throughout the years, but if he were to pinpoint one specific live show that they did, that's gonna be the one they hosted in Hong Kong. What's so special about that show? 보인 씨, 그 공연이 왜 그렇게 특별했나요?
5: 아, 아무래도 진짜 그 관객석이 되게 많았죠. 어느 정도
3: 됐었죠? 3,000석 정도 네. 네, 됐었죠.
5: 그분들이 다 거기 차 있었고 무대도 되게 컸고요. 그분들이 또 저희 노래를 엄청 잘 알고 저희 멤버들도 다 알더라고요.
1: 우와, 대박이다.
5: 그래서 진짜 더 재밌게 공연을 즐겼던 맞아. 기억이 있어요. 그 어떠한 무대보다.
1: Okay, so first off, they were surprised by the number of people who came through the venue, which is capable of holding more than 3,000 people, and was literally packed. And what surprised them more was the fact that each and every one of the audiences, they knew the words of their songs as well as the details about the members of this group, which made them possible to enjoy the show even more. 자, 그렇다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ak your name.
4: Yeah.
1: 방금 말 언급된 공연 말고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What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for you?
4: 정말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어떤 학교 가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okay.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1: Okay.
4: 저희가 2021년인가요? 네. 그때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가지고 정말 다들 근데 사고가 정말 크게 나서
5: 진짜 크게 났어요.
3: 그, 폐차했어요.
4: 네. 어. 그래서 거의 그 오중추돌 사고 중에 저희가 첫 처음으로 차였어요. 박힌 차여가지고
1: What?
4: 그때 왔던 이제 그 구급대원 분들도 이제 거기 사망자가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막 찾으셨었는데 저희가 정말 운 좋게 다들 그래도 잘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때가 약간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정말 느꼈던 순간이라서 그런지 그때가 좀 저는 강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아이고야, 진짜 와 이게 약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빡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4: 오래 지나가지고
1: 아, 네. 지금 제가 지금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아, 너무 네. 다행입니다. 네. 진짜로
5: 그때도 어디 뭐 함께한
6: 부러진 데도 아무 데도 없고
5: 네, 맞아요,
1: 진짜
5: 맞아요,
1: 제가 지금
5: 맞아요.
1: 뭘 들었나 싶을 정도로 몰랐어요. So Hakian said we recently went on this talk concert hosted by a high school and we shared this story that happened back in 2021. What happened was we got into a real bad car accident and we literally had to give up the car because that's how bad the accident was. And it was my first time being my life threatened by something. And we feel very lucky to be still alive and very grateful at the same time. And of course, that's the most memorable event that happened during their career for Hakyun.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처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가장 좀 첫 순간과 지금 10년이 지난 날인 비교해봤을 때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compared to when you just made your debut and to yourselves now?
2: 일단 서로의 합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5: 맞아요, 맞아요.
2: 네, 처음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만 바빴다면 지금은 그래도 서로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도 좀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합이 맞아가는 10년이 됐던 것 같아요.
1: Okay, so I think teamwork has improved a lot ever since we made our official debut. Back in the days, we were way too busy minding our own business on stage, but nowadays, we started caring more for other people's part too. 자, 그렇다면 종아 씨는 어떤 게 가장 바뀐 것 같나요?
6: 전 아무래도 실력.
1: Our skill.
6: Yeah.
1: Yes. Your skill.
6: 저희가 처음으로 돈 받고 했던 공연이 기억나는데
1: 어, 네.
6: 그때 끝나고 저희끼리 말을 진짜 안 했어요.
1: 왜요?
6: 그 기홍이는 거의 이제 팀 나갈 것처럼 도망을 가고.
1: 오, 네. 아니요.
6: 그래서 이제 학현이가 쫓아가서
1: 왜 이렇게 수격적인 게 계속 나와요?
5: 원래 처음은 그렇다.
1: 잠깐만.
5: 약간.
1: 아니 근데 돈 받고 하셨는데 공연이 왜 좀 뭐가 잘못됐나요?
6: 저희가 잘못됐어요.
5: 저희가 잘못됐어요.
1: 아, 맞았어요.
5: 실력이 잘못됐어요.
6: 완전 망쳐가지고.
1: 아, So he said, I still remember the first time we got paid after a show and we did such a terrible job on stage that who almost ran away from the group?
4: 누가 거의 도망가셨다고요?
6: 기홍이가
3: 제가 도망갔죠.
1: 기홍 almost ran away from the group since he was so embarrassed. 아니 이런 걸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던 건가요? So like what really went wrong during that show?
6: 그러니까 그때는 아카펠라를 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렇다 보니까 공연장에서 네. 내가 음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1: 아, 모니터에 대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셨던 네. 거군요. Alright, so so on stage they did not really or they weren't really aware of how the monitoring system worked back then. They weren't capable of staying in tune during the performance. Well, thank you so much. I'm not gonna go into any details about it. But you know what? 자 어쨌거나 이제 10년 동안 팀 워크 올해 이제 맞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어느 분이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2: 저희 리더가 한마디 네. 한번 할까요?
5: 네.
4: 그 일단 그 다들 아시겠지만 한 밴드가 네. 10년 동안 멤버가 바뀌지 않고 오는 일이 정말 드물거든요. 저희가 또 공연 가다가 오랫동안 음악 하신 분들도 다들 놀래세요. 한 번도 안 바뀌고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한테 참 고생 많았다, 대견하다 이런 네. 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1: Alright, so as you guys already know, in the industry, it's really hard to find a band capable of keeping the keeping career without the member change, which is pretty unique from our culture. I would like to say, meant to all the members, that you guys all did such a wonderful job.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10년 동안 팀워크를 제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So what do you think has been not great strong greatest strength that allowed the team to stay together for 10 years.
3: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5: 하나가 있죠. 네,
3: 싸움이죠, 싸움. 저희는
5: 정면 승부입니다.
3: 정말 피해 가지 않아요. 어떤 의견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저희는 바로 얘기하고 그때 바로 싸워 버립니다. 그리고 딱 싸움이 끝나면 싸움은 항상 이제 잘 끝나죠. 끝나면 그 이후로 이제 남김없이 어떤 감정의 앙금없이 딱 이렇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약간 그런 예.
1: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So one word of advice to people who's trying to maintain the members in a team is to not back down in an argument. You gotta face the situation whether it be talking about the negative stuff or the positive stuff. You have to share your opinions honestly and don't leave any regrets behind.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주년 맞아서 올여름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10주년 기념 콘서트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So, guys, I heard that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you guys are preparing both your second full-length album and this summer a special anniversary concert as well. So tell us more about it. 자, 더 디테일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4: 아, 제가 하겠습니다.
1: 네.
5: 네.
4: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달에 한 곡씩 저희 멤버가 직접 쓴 곡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1: 네.
4: 그런 식으로 각 멤버별로 저희가 두 곡씩 쓰고 다 같이 쓴 곡을 포함해서 한 11곡에서 12곡 정도 되는 정규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오케이.
4: 네, 8월에 아마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저희가 텀블벅 후원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8월에 말에 8월 29일에 저희 콘서트를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studio album it'll be released during August. It consists of 11-12 total tracks, and each of the members wrote 2 tracks each. And currently, they're being funded for their upcoming concert through this platform called crowdfunding. Yes.
5: Yeah.
1: 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그 콘서트에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What can we expect from the concert?
4: 실은 이 아카펠라 다른 팀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고 저희가 미국 실제로 갔을 때 그 네. 프로 팀들 봤을 때도 느낀 게 대부분 아카펠라는 그 커버곡으로 이루어지거든요.
1: 그렇죠.
4: 다른 사람의 노래를 아카펠라로 바꾼 형식으로 그렇게 공연도 많이 하고. 근데 이번 콘서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저희 곡으로만 콘서트를 다 채운다는 거.
1: 오케이.
4: 그리고 그 곡들이 정말 이번에는 저희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저희의 정말 색이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곡들을 라이브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오, 그러면 가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4: 그렇죠. 그 그렇죠. 곡에 얽힌 이야기들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So they said, unlike any other acapella group's live shows, we're gonna be filling up the playlist with our originals only, which is one special thing about it. And of course, we're gonna be sharing the behind the scenes stories while we were making the songs as well. All right, so guys, if you guys are interested, make sure to visit their solo concert in August.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앨범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하신 앨범 Glasses라는 앨범 나왔습니다.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이번에 글래시스 이 발표된 글래시스라는 곡은요, 제가 쓴 곡인데요. 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섯 우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각각 멤버들 별로 곡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제 앨범이 이제 세 번째 우주거든요. 네. 네, 이 글래시스가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안경집 딸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뭔가 유대가 되게 좀 깊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모님과 나와의 뭔가 매개체로 뭔가 곡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래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곡을 쓰게 됐습니다.
1: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my single, first off, the song is written by Poin herself, and it's the third single album that was released during the project called Five Universe, and she's in charge of being the third universe. And the reason why she named the song Glasses is because her parents are opticians, no wonder. And she always wanted to writ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and their parents, so this song is going to be about it.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이제 가족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5: 네, 맞아요.
1: 부모님이 듣고서 반응이 어떠셨나요? What was their reaction like after hearing the song?
5: 원래 저희 영상에 되게 댓글을 잘 달아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근데 댓글만 잘 달아주시고 실은 뭐 이걸 봤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약간 네. 많이 그냥 뭔지 아시죠? 약간 티 안 내시고 그냥 내가 그럼 했다 이런 건데 그날은 아예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아예 저희 집에서 유튜브를 뜨시는 거예요.
1: 계시는데.
5: 네, 저도 청음회. 다 모두. 네.
3: 청음회. 와우.
5: 청음회. 그래서 그때 뭔가 뭐 표현은 그렇게 딥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기분이 내심 되게 좋으신 것 같다는 느낌 좀 들었습니다.
1: So she is the type of person, she talked about her mom's reaction. She's not the type of person to always like have a listen to what we've been doing in our career, but all she does was leave comments as many as possible on our channels. But this time it was kind of different. She told me when we were together in our house,

0: called RPG Shine. So please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song.
1: Narration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Mm-hmm. 그래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약간 고민이 있다면 이 로켓 펀치로 깨부수자, 타파하자 약간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okay. 이 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곡을 들으면서 타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RPG Shine, the RPG part stands for Rocket Punch Generation, and it's all about blowing off the concern or worries you guys have in your life with a rocket punch. With that, 준비되셨나요?
2: 네.
0: Al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RPG Shine by Narin. Enjoy.
3: 하나, 둘, 셋, 넷. 둠.

0: Woohoo! That was RPG Shine by Nadine. Every time I hear them performing live, like, I'm so surprised because they're only using their mouths to create that wonderful harmony there.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꽉 채운 소리를 만드시는지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해요. So we're gonna continue our conversation about this Five Universe Project. 이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곡이 앞서서 나왔었잖아요 사실.
1: 네.
0: So let's spend some time speaking about it. 자,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2: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제 곡이었고요.
0: 네.
2: 제목은 까만별, Black Star였습니다.
0: 네. Alright. 네.
2: 이 곡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별처럼 되게 빛나는데 왜 나는 빛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밤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도 마찬가지로 빛나고 있는 별이지만 내 별은 색이 단지 까만색일 뿐이라서 밤하늘 온통 주변이 검은색이니까 내 별이 그냥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근데 나는 빛나고 있다. 나는

0: 의미를 담아서 썼던
1: 곡입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The first song is called 까만별. In English, it translates to Black Star, and it was released during February. And it's a song where the beatboxer Hakyeon participated as the vocalist. Yes, 보컬이시기도 했잖아요. It carries a message for people and for himself as well who feel like they don't shine brightly enough compared to other people.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분이 쓰셨나요?
2: 네, 두 번째 곡은 제가 쓴 곡인데요. 네. 제목은 우선 초록에게 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내가 한없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네.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을 좀 황폐한 곳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살고 있을 때 그 네. 황폐한 곳에 내가 또 살아가는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게 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초록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그 초록에게 감사하다 아니면 또 되게 고맙다라는 okay.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1: All right, thank you. The second song is called 초록에게 translates to Too Green. It was released on March and it's a song created by 종하. And it tells the story of someone who once believed they were poor but later discovered something precious deeply rooted within themselves, expressing awe and gratitude for that discovery.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기홍님과 서영님의 프로젝트만 남았는데요. So we're down to songs prepared by 기홍 and 서영. Let's look forward to the new releases in the futur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서 yes or no question time입니다.
3: Wow.
1: 질문을 들으시고 3초 이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moving on to the next part of this show, this time we have yes or no quiz session. And what they're going to do is after listening to the questions, they're going to answer in either yes or no. And we're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from there. 자,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First question, while performing,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on stage? 공연을 하다 실수한 적 있습니다. And 3, 2, 1, let's go.
4: Yes.
1: Like, duh, it's already been 10 years. 이건 좀 약간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충격적인 거의 기홍님을 갖다가 그룹에서 나가고 싶게 만들었던 그 공연 말고 다른 적은 좀 다른 마이너한 미스테이크들은 뭐가 있었나요?
2: 한번 생각나는 건 제가 실수했던 건데
1: okay.
2: 저희가 그 뮤지컬 렌트에서 네. 나오는 Seasons of Love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이제 개사를 해서 부르는 행사였어요.
1: 네.
2: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36만 따라라라라 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 들어갈 때 36만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1: 아, 오케이.
2: 그래서 그 뒤로 진행이 안 돼서 제가 36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1: 아, 진짜 끊었어요?
2: 네. 그 뒤로 도저히 못 읽겠어서
1: 진짜?
2: 네, 끊고 다시 갔습니다.
1: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엄청난 사고인데. So, the second mistake is actually made by 종하. What happened was while they were performing this song from a musical called Seasons of Love from the musical Rent, there's this part that goes, 어떻게가 원래 뭐가 맞는 거였죠?
2: 원래 36만.
1: All right, that's the correct version, but he sang it differently. And it went
2: 36만.
1: And he lost control of himself and he decided to stop the performance. 근데 다른 멤버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영 씨, 어떤 네. 실수가 있습니까?
3: 저희가 그런 좀 춤이 가미가 네. 되어 있는 그런 곡들이 네. 있었어요. 그 Can't Stop the Feeling이라는 네. 노래였는데 같이 웨이브를 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오케이. 데에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1: 뭐 혼자 반대 방향으로 간다던가
3: 아예 안 했죠.
1: I mean, that's a minor mistake compared to what Chunghwa did in the past. So turns out their show involves a lot of choreography. And while they were performing a song called Can't Stop the Feeling, there's this waving motion involved choreography. They all had to do at the same time, but Soyoung forgot to do it. And she was the only one standing blankly on stage while the rest of the members were doing their thing.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Before going on stage, I have a vocal warm-up routine. 무대 올라가기 전에 목을 푸는 루틴이 있어요. And 3, 2, 1, let go. Ba-bam.
4: Yes.
1: All right. No, no, and the rest of the members said yeses.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보인 씨, 어떤 게 있으십니까?
5: 이거 제가 걸릴 줄 몰랐는데
6: 제일 특이하게 목을 푸는 제일 확실한 루틴이 있어요.
1: She has the most awkward in a good way of course way of warming up her vocal. Let's hear it. 한번 들어볼게요.
5: 아, 저
0: 아, 우선 처음에 구 발음으로 풀어주는데요.
1: 한번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We would love to hear it.
0: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성대에서 힘을 최대한 뺀 다음에 구 해서 여기 소리가 맺혀서 위로 올라가게 해서 성대가 간지러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푸는 방법입니다. 예, 죄송해요.
1: So
0: 제가
1: you have to put your arms together like this. Do try pronouncing the letter 구 with your throat wide open until your throat starts to resonate.
5: 근데 어떤 건지 잘 제가 감이 안 오는데.
0: 아,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구
1: Yeah! That's it, guys. Try it yourselves if you guys are a vocalist. And 그러면 이번엔 한번 학현님은 어떻게 목을 푸시나요?
7: 아, 보이니에 비하면 너무 약해서 제가 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목을 푸는 게 아니죠. 저는
1: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노라고 하셨잖아요.
7: 저도 예스예요.
5: 아, 예스인가요?
7: 네.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입술을 푸는 거죠. 저는 비트박서니까.
1: 오케이.
7: 그래서 처음엔 이게 입술이 그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이걸 하려면 입술이 풀어야 돼서 최대한 좀 더럽긴 한데 입술을 떠는 거 있죠. 트릴링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엄청 세게 하죠. 이런 식으로 거의 해서 입술을 완전 좀 풀리게 한 다음에 그래야 이게 이제 좀 잘 나기 시작해서
5: 어,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네, 이런 소리들이 다
7: 네, 그 정도 네
1: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since as a beatboxer, he doesn't do the usual vocal warm-up thing, but he rather does is what he refers to as lip trilling, which is the sound that he just made to soften up his lips before a performance.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 한번 가볼게요. I feel like all the Narin members must have become real close over time. You can tell how a member is feeling just by looking at their eyes. Narin 멤버들은 모두 다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In 3, 2, 1, let's go. 빠밤.
0: Yes.
1: 자, 이거는 한번 기홍님.
6: 네.
1: 기홍님, 지금 현재 서영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 could you tell what 서영 is thinking right
6: 눈빛을
1: now?
6: 눈빛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눈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캐치했어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6: 지금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서 지금 굉장히 신나 있습니다.
1: She's feeling really excited for coming back to the radio show in a while.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사실인가요?
3: 아, 네, 맞습니다.
1: Is that true?
3: 네, 네, 그럼요, 그럼요.
1: 오, 그렇군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Alright,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There's something I really want to say to my members. 우리 멤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3, 2, 1, let's go. 빠밤, 빰.
3: 빠밤.
0: Yes.
2: No.
3: No?
6: No?
1: No라고 하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Since you said no, I'm gonna ask you this question. Why did you say no to this? 왜일까요?
2: 어,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내니까 네. 뭐 딱히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
1: Thank you for being honest. I mean, we pretty much say all the things we have bottled up, so there's nothing more we can say to each other anymore.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nna take another song break. 자,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야 돼요. 자, 이 노래 좀 특별한 노래라고 들었어요. So I heard that this next song is gonna be a real special one.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6: 어, 이 노래는 네. 일단 미발매 곡입니다.
1: 오~
6: 네, 미발매 곡이고
1: 네.
6: 어, 네, 미발매 곡이고요.
3: 네. 네. 이 곡을 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6: 네. 그렇죠. 네. 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를 제가 쓴 가사인데 어, 지금의 내 모습이 어쩌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 점들이 서로 연결돼서 지금의 내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좋든 싫든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는 건 과거의 내 모습을 모두 사랑한다는 거구나라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생각, 철학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우주를 다룬 저희가 지금 다섯 우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다섯 우주 프로젝트랑도 굉장히 어울리게 비트박스랑 베이스 뜸뜸뜸 이런 거 없이 다 가사를 노래를 합니다. 다섯 명이 다 가사를 노래하면서 모두가 보컬로 이 가사를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irst off, the name of this song is called 나의 모든 순간, Every Moment of You, and of course, it's going to be performed by Narin, and the lyrics are written by Ki-hong himself, and he got inspired by what he thought to himself. So he's like, I am created through all the things or memories or experiences accumulated over the years. So whether I like the current version of myself or not, if I love the current version of myself, that means I love everything that happened in my life. And it also matches the concept of Five Universe Project, 다섯 우주 Project. And for this one, we're all going to be singing lyrics, not just simple bass sound or the beatbox sound.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0: 네.
6: 네.
1: 자,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물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목도 푸셔도 돼요. 고 앤
7: 그리고 실은
1: 또 보이, 있나요?
7: 보이니가 네. 그 제일 웃긴 걸 하나 안 했어요.
3: 아, 까마귀 소리. 네.
6: 그건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7: 안 하,
0: 아, 네. 할 수, 해도 돼요. 아, 근데 그래요? 그거는 성대가 간지러울 때
1: 오, 하는 그러면 건가? 위험해요. 목 혹시나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네.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0: 네.
1: We have 나의 모든 순간, an unreleased track. It will eventually be released though. In English, it's called Every Moment of You, Every Moment of Me by Narin. Enjoy!

0: 와, 저, that was ethereal. I loved it, man. That was 나의 모든 순간. Every moment of me by Narin. When is this gonna be released? 이거 언제 발표가 되는 노래일까요?
1: 저희 정규 2집에 아마 포함될 예정이어서
0: 와,
1: 8월에
0: 너무 좋은데요, 이거
1: 여름에
0: 진짜로?
1: 이제 발매되는.
0: 와우, so it's gonna be included in our studio album that's gonna be released during summer. So let's look forward to it, guys.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Q&A 타임입니다. It's time for you guys to go answer all the questions we received in advance to the show. 자, 첫 번째 질문은 엔젤리아라는 분의 질문입니다. First question comes from Angelia, and it goes, "Congratulations on your 10th anniversary."
2: Wow. Thank you.
0: Are you planning to celebrate your 10th anniversary together with a party or something? 파티 하시나요?
3: 저희가 같이 술을 안 먹은 지가
2: 진짜 오래됐어요.
4: 그 회식을 안한 지가 한몇년된것 같아요.
3: 저희가 초창기에는 정말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1: 친해져야 되니까.
3: 네. 다들 또 술을 또 좋아해가지고
2: 좋아하고 이래서.
3: 정말 자주 먹었는데 한 6년 차? 7년 차?
0: 이때부터 완전 뭐 베테랑이시니까
3: 술자리에서 할 얘기가 없죠.
0: Alright, so back in the days when we just started our team, we used to go on team outing a lot often because we needed to get a lot more closer as a team. But now that it's almost already been 10 years, we no longer do it as often as we used to do because we simply ran out of stuff to talk about. 자, 근데 이번엔 사실 10주년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게 하긴 있구나. 콘서트 하시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5: 뒤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번엔 뒤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4: 이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면 나왔는데?
6: 문득 든 생각인데 애프터 파티를 공연에 와주신 팬분들과 함께 하는 거 어떨까요?
0: Okay, that's gonna be great.
3: 돈은 다 내시는 거고.
1: 그렇죠. 아이디어 제공자가 이제
3: 없. 어떤 얘기로 하죠?
0: All right. So after hearing the question, they're like, you know what? Why don't we go on team outing after the show is over? And Chunga shared an additional idea, like, why don't we throw an after party with the people who came through? And the rest of the members are like, are you gonna pay for all that? And he's like, nope, I take it back. All right.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다음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님의 질문인데요. 지난 10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무대 혹은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So among all the songs you guys released so far in your career, is there a song you guys are specifically attached to?
5: 뭐가 있을까요?
1: 애착이 가는 곡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5: 얘기해 볼까요? 네. 애착이 가는 곡.
6: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역시나 저희 미발매 곡 중에 하나인 그
5: 봄비에서
6: 눈꽃까지
0: 봄비에서
6: 눈꽃까지
0: yeah. Okay, from Spring Rain to Snowflakes, that's gonna be included in their upcoming studio album, by the way. It's not released yet. 이 노래가 엄청 좋군요.
6: 엄청 좋다기보다 완전 예전에 쓴 곡인데
3: 처음으로 쓴
6: 예, 네, 그렇죠. 네.
1: 저희 첫
0: 10년
4: 네.
0: 전에
4: 네,
1: 거의
5: 9년, 8년 된 것 같아요.
1: 네네.
0: Wow, so the special thing about this song is they wrote this song about 9 or 8 years ago. 이거 아직 발매가 안 돼서 차마 들려달라고 못하겠고 잠깐이라도 나오면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So guys, once the songs are out, have a listen to it. You guys will love it.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Jam. It goes, What are some goals or dreams you hope to achieve as Narin going forward? 앞으로 나린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네, 이거 마침 또 이제 그 외국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특히나 아카펠라 그룹을 이렇게 부르면 저희는 이렇게 불려요. 아카펠라 그룹 나린 이렇게 보통 불리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를 나린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아카펠라 그룹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를 다른 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0: 그렇죠.
3: 다른 팀의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팀을 나린이라고 착각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카펠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저희는 그거에서 나아가서 오리지널을 하는 이유도 그건데 저희 음악을 해서 사람들이 아카펠라 그룹 나린이 아니라 그냥 나린으로서 저희 음악을 기억하고 저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0: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t happened quite a lot of time when we were performing in Seoul, not Seoul, but in Korea, but we were often labeled as a cappella group Narin in front of our team name. But from now on, since we're going to be releasing, constantly releasing originals, we would like to be remembered as just Narin. So guys, from now on, just call them by Narin.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Next one is from Gugu. It goes, Are there any countries or venues you'd love to perform in someday? 컨트리나, 나라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연장 같은 데가 있으실까요? 공연하고 싶으신? Wow, her phone started ringing.
5: 어, 죄송해요.
0: How wonderful! 이거 너무 소리가 예뻐요. 어떤 알람이에요? Is that an alarm or something?
5: 네, 맞아요.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0: She's on medication and that alarm went up for it. 아니, 지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지금... 약 드실 시간...
4: 가방 안에 있습니다.
0: 아, 네. Okay, she left the pills outside. Yeah. Well, thank you, thank you. 자, 그렇다면 어느... 어, 약이래. 어느 그 공연장이나 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싶으신가요?
1: 아, 저희가 정말 많은 대륙들을 가봤는데 네. 딱 그곳만 안 가봤죠.
5: 안 가봤죠.
1: 두 군데 안 갔어요, 저희가.
3: 아, 아프리카 대륙이라.
1: 아, 그렇죠. 아. 근데 저희끼리 많이 얘기하는 거는 네. 유럽
5: 그렇죠.
1: 한 번도
5: 저희가.
1: 못 가봐서 아 유럽 공연 진짜 어디서 안 불러주나 이런 얘기 저희끼리 정말 많이 합니다.
0: Alright, 네. so we've been to every other countries but Europe. So we would love to visit some part of Europe in the future. 자, 그렇다면 이제 벌써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와. 이제 1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뭐 나오셨던 소감이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now that we're only left with approximately about a minute, please make a last speech along with your future plans.
3: 다음 곡 나오는 서희 누나가 소감 얘기하시면
0: 아, 좋아요.
3: 어때요?
0: 네. 네.
5: 소감 좋은데요?
4: 네. 아, 네. 사실은 아까 기억에 남는 무슨 퍼포먼스나 뭐 그런 그 기억이 공연이 기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센스 있게 저번 크리스마스 때 요 자리가 기억이 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5: 에이 오빠
1: 아, 센스가 없었다.
4: 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 진짜.
4: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즐거웠습니다.
0: Alright, so back when we were being asked what was our favorite performance was, I was expecting Kyung to say the show that we did for the Christmas special a couple of years back for this show, but I was kind of disappointed he came up with a different show. But rest of it aside, I really enjoyed it.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And guys, one important news or heads up is that Soyoung is going to be releasing her song next month, right? 다음 달이죠?
4: 네.
0: Alright, so guys, when it's out, make sure to have a listen to it. With that,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the track they recently released. It's written by Poin called Glasses.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eo, along with the members of Narin. We'll say goodbye for now together. 자, 이제 빠이빠이 같이 하실 거예요. In 3, 2, 1, bye!

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 커넹완 잡녀가 물 낯서렁 죽나 욕심에 죽주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낯쓴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강 다 퍼주주 그거 다 퍼줍서 할림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놔

0: 길을 두고 내릴까 아쉬움과 두더미니까 어디 따뜻했던 품 그거면 이뤄낸 거야 꿈
1: 우리가 만든 그들을 지켜 찬란했던 순간들을 또 비춰 그대의 손길을 받으며 그대의 숨소리를 들으며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then K-Pop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 and for our listeners with our tiniest stage. Today, we have the fabulous, the beautiful Haji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하진 씨, 우리 K-POP은 처음이잖아요.
1: 네, 처음이에요. 지금 너무 떨려요.
0: 왜요?
1: 처음이라서.
0: 에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오늘은 거의 그냥 커피숍에서 그냥 음악 얘기 잔뜩 하다가 가끔 라이브하고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근데 누가 커피숍에서 라이브를 하죠?
0: 에이, 요즘 약간 카페 라이브야 이런 느낌이 좀 아... 다시 유행하고 있긴 하잖아요.
1: 네,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0: 네, 네. Okay, so it is her first time here on K-Poppin, and I was just like, she's like, I'm really nervous. I'm like, why? She's like, 'cause it's my first time. And I was like, don't worry, just think like you're at a cafe, just talking about music. You might have to sing a little bit in between, but you know, it's gonna be fine. She's like, who sings at a cafe? And I was like, I don't know, but you know, we can try to get that vibe going on today. So 하진 씨 처음 오셨는데 우리 모든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처음 오면 사실 이게 요즘 프로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회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간혹 이게 또 개인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어서 아. 저희가 약간 팩트체크 위주로 오, 네. 좀 그 프로필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본명부터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진하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럼 하진은 어떻게 찍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이제 거의 10년 전쯤에 밴드를 처음 시작할 때
0: 오케이.
1: 뭔가 예쁜 이름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고민하다가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볼까 하고 이름을 뒤집어 봤습니다. 진하를 뒤집으면 하진.
0: 오, 저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왔을 때 이제 막 이쁘게 설명하고 이럴 때도 너무 좋지만 네. 제일 단순한 네. 이유의 이름들이 네.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제일 잘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Okay, so she said about 10 years ago, she was you know starting to hang out more with her bandmates and whatnot, and they were like. I want a nice, cool stage name. And so she's like, I want to change my life, like do a completely 180. It's like, oh, then maybe I should change my name and just flip it around. So 진하, 하진. Pretty simple. And I was like, yeah, in my experience, I've noticed that a lot of times the simple is the best. You know what I mean? You just, the simple way to go is the best. 자, 이 프로필을 이제 찾다 보면 저는 항상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으니까 네. 생일을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는데
1: 네.
0: 없어요. 그래서 생일을 한 번만 몇 월 며칠
1: 지금 약간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는 느낌이 드는데
0: 아니야. 네. 이거는 우리 이제 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또 그쯤 되면 또 이제 네. 해피 버스데이라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1: 네.
0: 뭐 이렇게 뭐 사랑해요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 또 SNS는 또 쇼츠라든지 이런 거 많으니까
1: 네.
0: 그런 걸 이제 약간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몇 월 며칠이에요?
1: 네 저는 1월 8일입니다.
0: 오, 1월 8일?
1: 네.
0: 오, 추울 때.
1: 네, 추울 때. 거의 신년이 되자마자 생일을 맞이해서 나이를 바로 먹어요.
0: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신년 되자마자 막 크리스마스도 있고 신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정신없는 그쵸. 계절이긴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생일 파티는 항상 좀 묶어서 했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1: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방학이라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비슷한 이제 친구들이랑 친구들 모임에서 비슷한 생일이 있는 친구들 묶어서 한 번에 생일 파티를 합니다.
0: 아니 뭐 겸사겸사 다 같이 보면 재밌죠 뭐.
1: 그렇죠.
0: Okay. So she is her birthday is January 8th. So remember that. She's a winter baby. And because it's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she's like, yeah, it's because of the beginning of the year. Like, you know, in Korea, we do technically age when the year comes. But she's like, no, but like, I literally age when the year comes. And I was like, so birthday wise, how did you always do that? Because it's like in the holidays. She's like, well, when it comes to school days, because it was winter break, she never really got a chance to do much. And then when it comes to in her adulthood, a lot of her friends have around the similar birthdays. And so like they just kind of group them together. So she tends to just jump into that. 요즘 MBTI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별자리나 뭐 네. 혈액형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좀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그렇죠.
0: 우리 하진 씨는 뭐 별자리라든지 MBTI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성격을 좀 파악을 하거나 믿거나.
1: 저는 다 믿는 것 같아요. 혈액형도 믿고 별자리도 믿고 MBTI도 믿어요.
0: 오, 맞다고 좀 들어요? 본인이랑?
1: 약간 그 최면에 걸리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단순해요.
0: 그냥 그런갑다.
1: 네, 맞아요. 그런갑다.
0: 그런갑다. So I was asking her because we have so many things these days to find out our personalities, you know, between zodiac signs to MBTIs to blood types. I was like, do you believe in them? She's like, yeah. And I was like, do you feel that yours are accurate? She's like, yeah. She's like, it feels like if they say that I'm that, I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She just doesn't really want to, you know, jump into too much detail of that. So it does say that your debut was in 2012. 데뷔는 2012.
1: 네.
0: 오, 데뷔는 어떻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1: 사실 저는 제가 그때 데뷔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해에 데뷔가 되어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기회로 회사를 만나면서 싱글 앨범을 처음 발매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0: 그 전에는 음악 활동을 따로 하고 계셨었나요?
1: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실 음악과 관련된 노래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0: 오케이.
1: 근데 이제 다만 제 음악 활동이 따로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시기부터가 저의 데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첫 데뷔라고 생각할 만한 좀 뭐 첫 뭐 공식적으로 가이드를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 뭐 작곡가 분이랑 만나서 뭘 작업을 했다든지 뭐,
1: 네.
0: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나의 음악 첫 스타트는 뭐인 것 같아요?
1: 사실 그런 작업들은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좀 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0: 오케이.
1: 제가 생각했을 땐 2009년쯤부터 okay. 제가 프로로 이제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0: Oh, okay, okay, okay. 네. So, she says that. So I was looking it up, and she says it says that her debut was 2012, and I was like, "So is this right?" She's like, "Kind of." So at the time, she just so happened to be able to meet a label, and they were able to drop a single for her, and that just kind of ended up being her debut, like her quote-unquote debut. So I asked her, well, like, when does she feel that her official debut might be? She feels that it would probably, she started music around 19 years old, and then she feels that when she thinks of herself as more of like a professional, when she started really doing more professional level things, was probably about 09, a few years before that, but she's constantly been in the music world. 그럼 이쯤에서는 음악은 언제부터 하고 싶었었나요? 몇 살 때부터? 전부터였네요.
1: 네, 그때부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0: 그러면 그 전에는 아예 음악에 관심 없었나요? 아니면 있긴 했었었는데 그냥 가끔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가끔 노래하고 이랬는데 이제 막 혹시 이렇게 좀 터닝 포인트
1: 있었죠.
0: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은 원래 좋아했고 okay.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많이 갔지만
0: uh-huh.
1: 전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0: Okay.
1: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uh-huh. 어떤 이제 동네에서 하는 노래 대회 같은 걸 나갔는데 uh-huh.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노래는 다른 사람이 부르고 있고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1등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니까 제가 그게 좋았나 봐요.
0: So she's always loved music. It was something that she would go to singing rooms with friends and stuff like that. But like there was a turning point. So at 17, before she started doing music stuff at 19, there was a song, like a talent show in her neighborhood. And she had a really unique experience at the show. It was kind of like an out-of-body experience. It's like somebody else was singing and she was like just flying. And she felt that it was just such an out-of-body experience.
2: experience, that it was so amazing, that she knew that she was going to get number one, but she didn't win. And so she's like, no, I can't. This is something that I need to work on. And so she really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music. And her friends were also very supportive as well. And so that's how she was able to kind of jump into that.
0: 좀 처음 오시기도 하셨고 이제 또 긴장하다고 하셨으니까 밸런스 질문 한 두 개 정도 워밍업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1: 네.
0: 라이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1: 네.
0: 인이어 딜레이 1초 versus 반주 속도 랜덤. 자,
1: 잠깐만. 질문을 이해 못했어. 질문을 다시 한번 주세요.
0: 자, 라이브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인이어는 딜레이 1초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네. 아니면 반주 속도 랜덤. 뭐가 나아요? 3, 2
1: 반주 속도 랜덤.
0: 어, 진짜요?
1: 네.
0: 그게 나아요?
1: 네.
0: 계속 딜레이 있는 것보다는?
1: 네.
0: 오케이.
1: 꾸준히 있는 것보다 약간 랜덤하면 그냥 저도 같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2: okay.
1: 같아서.
2: Okay. So she's like, wait, no, hold on. When I was asking her the questions, she says that she would rather go for a random tempo because she feels that she can find a way to jump onto the tempo instead of it constantly being delayed at the same exact time. 자, MBTI T인 친구, F인 친구.
0: 3, 2, 1
1: T.
0: T시군요.
1: 걸렸다. 네. T입니다.
0: 간혹 우리 F 아티스트 분들이 T를 고르기는 한데요.
1: 네.
0: 많진 않더라고요.
1: T를 고르시는 분들이요?
0: 그러니까 F 중에서도 고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 레어합니다.
1: 네네. 저는 네, 다 좋은데 그래도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어, 티시군요.
0: Okay, so she chose tea for tea friends, and I was like, you're a tea too? She's like, yeah. I was like, yes, let's go tease. Because there, every once in a while, an F might do that, but for the most part, we do have teas.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죠? 이만큼.
1: 이만큼.
0: 언제까지 라이브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진 씨를 제일 많이 알만한 노래기는 하죠? We All Lie.
1: 네, 맞습니다.
0: 첫 라이브인데요.
1: 네, 아, 어떡해요.
0: 자, 이제 라이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을 드시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물 드시고 아,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Hajin's in the studio today. She is a soundtrack queen. We're going to get to know her a little bit more today, but her first liv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soundtrack songs she's ever done, is the first live we get, which is We All Lie.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Ms. Cue!

0: love my job. Again, I love my job. Hudson's in the studio for it today. This is her mega hit soundtrack of We All Lie. 자, 'We All Lie'가 이제 OST잖아요.
1: 네.
0: 네, 사실 OST를 많이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제가 인터뷰한 바로는 사실 그냥 이제 뭐 작곡가분들이랑 친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줄이 있어서
1: 네.
0: 이렇게 왔을 때 가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이 곡을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1: 저도 비슷합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로 소개로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요.
0: Okay.
1: 원래 이 전작품에서 처음 만났던 감독님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OST를 들어가게 되면서
0: okay.
1: 두 번째 작품이
0: 이거였어요.
1: 위올라이였어요.
0: Okay.
1: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가이드부터 시작을 해보자
0: okay.
1: 하셔서 가이드를 했는데 이제 너무 극과 목소리가 잘 맞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꿰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Okay, so I've interviewed a lot of artists that when they do a lot of soundtracks, sometimes it ends up being like they know the director or they know a producer and they end up doing like demos and stuff like that. And she's like, actually, that's how I started too. So she knew a director who was directing a soundtrack before then. And then they started off with like the demo and then they kind of went from there. And this one too, they're like, let's start with the demo first and like let's kind of see where this goes. But then as soon as the production team heard it, they were like, her voice goes perfect with the soundtrack. And so they ended up just using her voice then. 혹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재녹음을 한 건가요? 아니면?
1: 아, 재녹음을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재녹음하면서는 좀 제 힘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뭔가 아, 약간 감독님이 되게 멋진 모차르트처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셔서 결국엔 가이드 버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0: 근데 이게 보니까 간혹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가이드 버전이 너무 좋아서.
1: 네.
0: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약간 그 좀 약간 날 것에.
1: 네, 그게 그 흐름이 있나 봐요.
0: 흐름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감독님들이 좀 그런.
1: 네.
0: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Okay, so yeah, I was asking, did you re-record the demo? She's like, I did. But apparently they didn't like the re-recorded version. So the one that you all know from the drama is actually the demo version that she was able to record, and that's the one that we ended up doing.
2: 아마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진 씨의 목소리를 보면 이제 경연 프로그램도 하셨고 했기 네. 때문에 원래 그 목소리가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만드신 건가요? 제가 인터뷰했던 아티스트분들 중에서는 이 목소리를 정말 약간 이제 근육이라고
1: 맞아요,
2: 아예
1: 맞아요.
2: 좀 다루면서
1: 네.
2: 원래 본인의 할 수 있는 것과 음악할 때 정말 약간 갈아 끼듯이
1: 네.
2: 이렇게 좀 성우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2: 말씀하시는 목소리랑 노래하시는 목소리가 비슷하긴 한 것 같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1: 아하.
2: 그래서 혹시 지금 부르시는 목소리를 좀 만드신 좀 약간 좀 이거 공들여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막 비브라토 여기서 넣고 막 가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좀 자연스러운
1: 아 그렇게 하는 작업도 실제로 있긴 있지만
2: okay.
1: 위올라인은 그냥 본능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2: Okay.
1: 그래서 뭐랄까? 저의 19살 때 가지고 있던 톤과 비슷한 톤이 여기에도 나와요. 그걸 보고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건 내 목소리구나.
2: 아.
1: 네, 저도 몰랐던 걸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Okay. So, there are times she knows how to use her vocal cords to change the tone of her voice. That is true. When it came to We All Lie, it definitely was, she was able to find a lot of tones that she had like when she started at 19. And so she feels that, she realized then that there's like, oh, there's this certain tone that she has that's just uniquely hers. And so she's kind of been working on that since then.
0: 사실 하진 씨는 제가 본 영상 중에서도 락도 너무 잘하시고
1: 네.
0: 발라드도 너무 잘하시고 좀 밝은 것도 잘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원래 좀 좋아하는지 뭐 노래방을 갈 때다든지
1: 네.
0: 연습을 하실 때 좀 이 장르는 좀 꼭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게 있을까요?
1: 저는 락을 꼭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락이라는 게 사실 막 노래방에 가면 당연히 세게 부르겠지만 락은 그냥 장르고 제가 어떤 보컬 톤을 입히느냐에 따라 다른 또 다양한 색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락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는 즐겨 부르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2: Okay, so I've seen her do a lot of different genres. A lot of the videos that she's posted online, and anything from rock to you know power ballads to all this. And so I was asking her, is there a genre that you always kind of find yourself going back to singing? She says rock. She feels that it's not. Yeah, you can probably sing high notes for rock for you know in like the singing rooms and stuff like that. But for her, she feels that it definitely is a genre that she likes to come back to as well. Oh.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고음이나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실까에 아. 대한 궁금증도 많긴 한데요. 네. 이렇게 셋 딱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면 뭐?
1: 저는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일은 이제 어떤 공연을 앞두고서는 조금 하는 편이긴 하지만
2: 오케이.
1: 그냥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러겠지만 항상 말할 때도 발성 연습 하듯이 말을 하고요. 놀 때도 술을 마실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말을 하고 그게 이어져서 노래에도 함께 연습이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뜨면 계속 연습하고 있는 상태.
2: 꼭 노래를 하진 않더라도.
1: 네.
2: Okay. So for her, her breathing and just kind of how she uses her muscles and everything is a daily ordeal. So when she's talking, when she's actually singing, when she is maybe having a drink with some friends, when she's anything that she's doing, she is really conscious of how she's breathing, how she's using her diaphragm. Like all these technicalities are being done while she's just living her daily life. And so she feels that for her, that's definitely something that she would... that she's constantly just doing. 그러면 만약에 공연을 앞두고 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요? 뭘?
1: 아, 일단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면?
1: 그리고 제가 많이 떠는 편인데 사실은
2: 오케이.
1: 그 떨렸을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를 대비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평타 이상은 나올 수 있는지 제 근육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평균 이상이 나올 수 있게 근육을 훈련을 시켜요. 좋을 땐 어차피 좋으니까.
2: 그렇죠.
1: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2: 오. 네. 그러면 막 뭐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면 막 유튜브에 뭐 그런 런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숨 뭐
1: 발성 연습
2: 뭐 이런 엄청 많잖아요.
1: 네네.
2: 그런 것도 하시나요?
1: 네, 저 기본적으로 항상 먼저 이제 마사지부터 목 마사지 주변 마사지부터 해서 한번 스케일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연습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점점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혀도 좀 안 움직여서 더 부지런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 Oh, okay. So yeah, I was asking. So if you had a show, like, is there like a set thing that you do? She's like, I do. I try to make it so that even if I'm not in the best condition to sing, I need to make sure that my muscles are ready to do so. And so what she does is like she has her set, like she has her scale runs, she has her breathing exercises, she does massages. She also notices that as she's getting older, like her tongue muscles don't want to work as they used to. So she also does a little bit of those. There's breathing exercises she does. There's some tempo exercises that she does as well. So there's like this set scale of things that she will get herself ready to do so that she can jump in to being the best condition that she can be. 이제 이쯤에서도 라이브를 오늘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Born Again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거 이 노래는 드라마 OST인데요. 착한 여자 부세미라는 드라마에 수록이 됐던 OST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잠깐만 이게 어떤 노래더라? 아 네 해볼게요. 이 노래는 이제 뭔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다시 내가 이걸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어떤 굳은 다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2: 오케이. Okay. 자, 라이브 준비할 수 있게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Okay, so Born Again is a soundtrack song and she had to take a minute to remember the lyric meaning, but it's one of those songs that you get a chance to just fight through anything and never give up. And so she wanted to bring the song for us for today. 준비됐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2: All right, music cue.

0: Wow, I'm getting my breath taken away today because we have Hajin in the studio and she's singing all of these lives flawlessly.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1: 감사합니다.
0: 하진 씨, 제가 노래를 뭐 정말 제 개인 기준에 너무 제가 사랑하는 목소리인 아티스트 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진 씨가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음치 박치예요. 그래서 하진 씨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고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갔을 때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1: 저는 못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0: 왜 어떤 이유로? 둘 다요. 음치와 박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는 그런데 이만큼은
1: 아 이게 약간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박치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고
0: 아 오히려
1: 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좀 음치시다 그러면 또한 음치를 고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거기까지 간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1: 왜냐면 이게 듣는 대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부모님 통해서 훈련이 된다고 전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부모님이 음치면 좀 이렇게 자제분들도 음치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네.
0: 우와. 우와. 그럴 수도 있구나. Okay. It makes sense. 말 돼요. Okay. So she's noticed that it depends. So she says that if you're not really good athletically. Like if you've just tried to do any type of sports and just you've got two left feet, it might be a little hard for you to get on beat. It's going to be a lot harder. Like you could try, but it's going to be a lot harder than somebody who has natural rhythm. And she's noticed that if your parents are tone deaf, you might be tone deaf. And she says the reason is because like input, output, your muscles kind of adapt to what they're hearing. So if you're constantly surrounded by somebody who might not be on tone, that actually might affect the output.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OST를 작업한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이 디렉팅하는 과정에서 엄청 막 톤부터 비브라토 도랑 이렇게 좀 정말 그 그림이 네. 명확하신 네. 감독님들이 좀 많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인터뷰를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까지 이제 OST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0: 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작업하신 게 좀 조금 더 좀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그냥 하진 씨가 그거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니 일단 하진 씨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게요. 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을까요?
1: 제가 경험한 안에서는 한 6대 4의 비율로
0: okay.
1: 그래도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0: 오.
1: 네,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0: 오, 네네네.
1: 물론 이제 큰 그림은 음흠. 같이 이제 상의를 하죠. 이게 이 노래는 어떤 감정선이냐
0: 음흠.
1: 이런 거를 확인을 하지만 그 감정선을 제 안에서 풀어낼 수 있게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0: Oh, okay. So in the past interviews we've had, sometimes our artists would say that like when they do a soundtrack, that the directors are very particular about how they sing the song and all this other stuff, and very technical as well. So I was asking Hajin, in a percentile of all the soundtracks that she's worked on, has she experienced that? She says about 6 to 4. For the most part, the 6 is actually the directors will give her, they'll give her a emotion. Like they'll talk about what kind of emotion needs to be brought across with the particular song. And then they kind of just let her do her thing and then they kind of just work in there in between that. For the most part, do you find yourself surrounding yourself with music every single day or is this like an on-off type of a switch?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프가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오프요?
0: 그러니까 내 음악을 딱 일할 때만 음악 듣고
1: 아.
0: 온 오프, 오프에서 난 아예 음악이랑 관련된 거를 안 하겠다. 생각조차도 안 하겠다. 하고 오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인생이 음악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1: 아.
0: 하진 씨는 좀.
1: 저는 꺼요. 오프.
0: 오프.
1: 네.
0: 그러면 일과 중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악을 몇 시부터 온 하시고 몇 시부터 오프 하세요?
1: 아, 뭐 이게 이동 중에 음악을 듣거나 이렇긴 하는데 집에선 잘안 듣고요. 그냥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나오는 사운드 트랙 같은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불만을 가지면서 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는데 제가 어떤 플레이를 했던 날은 좀 집에 갈때 아예 음악을 안 듣는 편이에요. 귀가 너무 피곤해서. 네.
0: Okay. So I was asking her, she's an on-off type of a musician where like she needs to just be like, no more music. And she says that she does. Like, for the most part, if she's not like on a working day, like, you know, to and from work, in the car, she will listen to music. When she's at home, if she's watching a drama or whatnot, and there's like a soundtrack, that's fine. But there if she like at a show that day, then sometimes she's just like, she needs everything to just be no music, please. 그럼 약간 직업병처럼.
1: Nee.
0: OST도 많이 하셨기도 하셨고 했으니까 나라면 진짜 더잘 불렀을 것 같은데 또는 여기서는 약간 발라드가 조금 더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1: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뭐, 저 노래 내가 부르면 더잘 불렀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저거 커버 한번 해볼까? 약간 이
0: 이
1: 정도?
0: 정도?
1: 네.
0: Okay, so she's never gotten to the point where she's like, oh, I could sing that so much better. She's like, no, maybe it's like, if I like a song, it's like, oh, maybe I should do a cover of it. SNS를 보니까 좀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실, 하진 씨 성격이면, 블로그라든지, 좀 일상을 좀 많이 담거나 이러면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하고 싶은 욕심은
1: 제가 진짜 활발한데요. 약간 SNS 이런 걸잘 못하겠어요. 오글거리고, 그리고 뭔가 내 지인이 아닌 어떤 이제 불특정 다수가 저의 희노애락을 아는

0: Bravo, bravo. I love my job, Hudson. We've got Hudson in the studio. 라이브를 이렇게 잘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 I love being next to her right now. Okay, so we have a lot of listener questions that did come in. 우리 청취자 질문들도 이제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1: 네.
0: 오, 이거는 좀 처음 보는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힐링을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힐링 아이템이 있는지가 들어왔어요.
1: 힐링 아이템?

0: 아이템.
1: 네. 힘들 때 약간 뭐 꺼내보는 나만의 힐링 아이템? 소중한 보물 1호?
0: 제가 그렇게 뭘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편은 아니긴 한데.
1: 뭘 많이 잊어버리시죠?
0: 네.
1: 아니, 제가 오늘 하진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0: 아,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은 진짜 많이 찍지만 잘 안 보잖아요.
1: 그죠?
0: 근데 제가 가끔 인생 네컷을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찍는데 그걸 이렇게 어느 날 벽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한 번씩 보면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힐링 아이템입니다.
1: Okay. So she was like, I don't have a lot of important items. Like, I was like, do you lose a lot of things? She's like, yeah. And I was like, as I've been doing the interview today, it's like looking in a mirror with our personalities. So I figured that she was just like me. If the more you put value to it, if you lose it, it's just that much more heartbreaking. She says that Insane Nightcore, or like the Life 4 shots with her like really, really close friends, she likes to take them every once in a while. And she recently has been able to put them on her wall. And like those have been like really uplifting, healing ideals for her. What was the first, do you remember the first moment you heard We All Lie, either on the show or outside? We All Lie가 정말 잘 됐었잖아요.
0: 네.
1: 혹시, 이것도 청취자 질문입니다. 혹시 이 곡을 본방사수가 됐던, 아니면 밖에서 뭐 카페나 뭐 어디서든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이 나시는지?
0: 아, 네,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신기하다 였는데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드라마 종영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어디 가게를 갔는데 그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 이거 제 노래예요. 이렇게 이거 제가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1: okay.
0: 있어요.
1: Oh, 너무 좋아요. Okay. So she says that she did watch the drama. So at first she's like, oh my God, my voice is on the drama. And then she watched the drama. But as she watched each episode, she started to kind of get used to her voice being on the drama. But then after the drama was done, and like, you know, she thought like kind of all was forgotten now, she went to this store and the song was playing. And she remembers like it didn't register at first, but she found herself saying like, oh my God, this is my song. I sing this. And she remember just blurting that out in the middle of the store. Okay. 지금까지 이제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SNS가 됐던 아니면 요즘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뭐 댓글을 달 수 있고 좀 하잖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가장 독특했던 감상평이 보셨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독특한 질문 진짜 많이 하신다 오늘.
0: 독특인진 잘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 그냥 아 노래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글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마녀 같다, 주술사 같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전 아무 짓도 안 하거든요.
1: 근데 그만큼 홀린다는 거겠죠. 매력 있어서
0: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1: Okay, so. So she says that she's not sure if this is odd, and this is a listener question too. Our listeners are on a roll today with the unique questions. There was a few that she saw that like were just like, oh, it's like she's a witch and like she's like a magician. And I was like, it's probably because you have such a captivating voice that, you know, they're under your spell. And she's like, yeah, I think it's a compliment as well. 만약에 17살 때 그 이것도 청취자 질문인데요. 만약에 17살 때 음악의 그 무대의 희열을 못 느끼고 19살 때 음악을 시작을 안 하셨다면
0: 네.
1: 지금 좀 뭐 하고 있었을까요?
0: 제 성격이라면 일단은 FM대로 대학교 가고 회사를 갔을 거예요.
1: 오케이.
0: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나는 자유를 찾으러 떠나겠어 이러고 사표를 던지고 이제 어딘가 막 방황을 해요. 이제 해외로 여행도 가고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얌전히 회사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1: So I think she's thought about this a lot. She says that she'd probably go the regular path, you know, go to college, probably get a corporal job, and then she's going to hate her corporal job, and then she's probably going to give it up, and then she's going to get a chance to travel, and then she's going to regret that, and then she's going to go back and go back to the corporal world.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진 씨를 목소리로만 정말 너무 사랑하다가 네. 오늘 인터뷰를 보고 더 사랑해서 아이고. 실제로 보거나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공연 소식이나 뭐 앨범 소식이나 있을까요?
0: 일단은 이 드림을 출발로 올해는 싱글 앨범이 두 장이 더 나올 예정이고요.
1: 오, 오케이.
0: 그리고 연말에 제가 작게 소극장 공연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Okay. Oh, okay. So glad I asked. So two more singles. So Dream is the start. Two more singles are planned to come out this year. And she hopes that she's getting ready to have a little small concert at the end of the year. So she's hoping that she can get a chance to do that as well. 저 진짜 인사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인사할 시간이 됐대요.
0: 네, 그렇습니다.
1: 한 시간이 아쉬워요. 벌써 다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0: 사실 오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저를 많이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저도 모르게 진짜 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려서 이게 좋은 매력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하진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Okay, so she's like, she was really nervous and worried before she came into the studio today, but she said it was quite a lot of fun. She did feel like she was talking to a friend, and she's kind of worried she was a little too honest today, but there's never anything to worry about that for us. She had a blast, and hopefully we can have her back in the studio as well. 다음 친구들,
0: 알겠습니다.
1: So we can have her back in the studio. We are going to sign off today with her track of 두 눈을 감아 or close my eyes,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